0: 미쳐리가 지배인 소리는 바른 브루드.
1: 브루드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